0: Mengenal, mempelajari dan bertutur bahasa Korea. Hangunmal Hagusipayo, Lughatus Salam.
1: Assalamualaikum semua. Hari ini bersama dengan saya Mariam. Hari ini Mariam bawa bahasa Korea. Jom kita solat jemaah sama-sama. Jom kita solat jemaah sama-sama. Bahasa Korea, 예배 같이 할까요? 아, 아따오, 예배 같이 해요. 아, 물러물러 또 마리암 착각? 예배 같이 할까요? 이니 마참, 기트 다녀. 아, 예배 같이 할까요? 또, can we? Can we solla together? I like that. And then, 갈라오, 좀 기트 솔라 머르사무? 이뚜 기트 거나 착각? 예배 같이 해요. So, 아빠 양 매자? 요또 물러물러도 기트 다냐도 나이 예배 같이 할까요? 아 답이 갈라 기트 좀 기트 버르사무 아 잠또 요또 자디 두룬 예배 같이 해요. 아 like that. 어 예 밀러 기트 솔라 배터 기트 버르사무 솔라 버르사무 배터 된 기트 솔라 서우랑 서우랑 기트 몰래 답발 르비 바할르 칸 좀 기타 솔라지마 사모사모 예배 같이 해요. 좀 기타 답밭 바할로 사모사모 스무아. Have a nice day. Assalamualaikum.
0: Hashtag penyiaran jakim.
2: Terlepas dari siaran program-program menarik di RTM, jom saksikan semuanya di RTM Click.